마탄기 사이시부 세이삭리바 말림간바 유남 세이랭바 연샘범 군자비하리 눙시 이코랑제비 눙시 와삭낙제비 링탐 레이첼마바이시나 가나기 마파우누 부락리바 하리 우탄 강징바 강기 풍돈 럭트다 난기 마이케이트부 잉제리

이사야씨 다한자 기바글로이나나 동안동안바 풀음신대기 로컷자바 마니푸르 풀음에사이 다한자바 마땅하시다 로이신자리 토로마시부 그이기 아가스마님 팔기 유튜브 강라 채널 아시다 누가이나 타비리바 마룹싱 누시누시르바 와리카야가로이나나 토로마시부 누가이나 타비리 하이나 풍독비럭바 타가포 폰독자리 로이나나 라디오 타비람리바 뿜나먹부 아동게 아나운서 레비카 티암나 아무카한나 타가포 폰독자리 아카스반 임팔 호직 마탕기 타우람다 노비라시 아이바기 코르자이다기 아니슈바 땅깍다 땅벌란 따라니 토이슈바 반둑 타우람 부톡바 아마디 콘젤다 톡좀 레누발라 로이나나 부톡보다 땡방바 헴짠 니토점

망란 하이바시나 파우락바 이틀라도기디 닝아이도팜 오이라말레 누자오이비싱기디 쿠도담자리베세야시 기다라니 비기 나이톰 콘자다 비노란잔 오이남나 세링바마디 토니 아헤밤나 세랑베세야

0: 시라뿐치 시우 거부로 미어이벽이 뿐치 왕가야 항항드나 방로에다 뻐콤 가이드나 따이벙 맛보기 세라 강내 행리아이 행키니 뿐치놈이나 와이퍼 하이저키니 니저키니 따이벙 맛보 마하기 맛함다 아이기 이란기 맛띡 잡아단디야도 비비요 아이 넘버먹의 강자게 세이나 강문을 난제더비 마하길라면 싱바 삭라게 아이는 마름 오이드나 마마하마 빠니 인톡 비라비 라이벅 티라비 마음 아이는 가야하다 티나 티나 강비키바 난제더비 마하나 깝나 깝나 리엔키바 잉하기 농수금 팅암다나 신타르키바 마하기 비랑기 이시엘니 이와이바다 닝카이가 더러버 떠바한다 호부 우파할금라 애기뿐 시이세 엥아 시디 마탐마마다 농사금 깐 타우나 까나부수끼이다나 아이망아이리 하이는 나쁠 떠오른바 아이망아이리 마타아금 뿌나박 아이기 코밤 농도 탐가니 칼람바 아두구마 나쁠기 마하이능아 시팅망암다바 비랑나 아이기 이사뿐바 쪼나리 라자들이 마하키 도스나 도시 오이나 싹두나 땅고이 온망아이바드로 뿐시 낭이와한 톡시보 루홍판 루홍판 낭나 마이리 오이 아이게 뿐시시나 마이라 안비 오이나 땅고이 온망아이리바니 팔랑 마리나 꼬이신바 까시 미오이바 미워이바 코이가 시엠 이런 로에르비 이샤하부 시엠가니 칸다바 콰이드기 빵바 지바하이바도 아이 오이람블레 어찌다 딱시 쇼르글 라이먼 오이두나 리헬리 아이 오
1: 바바 바바
0: 하하하하
1: 똥타로 바바바
0: 아이 내 학 위로를 말해
1: 짝시 짝토는 부터로 시라
0: 짝도 짝둥은 만드라 사 타키바수 꾸이드리
1: 호이 카라부 딩갈리 아도 아이수 ngasi di phanik aron ba mayam se thelaga paisa lawrak toini horen paisa pa

0: 아이고, 소화에 타는 먹음 떠 보니다. 가자, 가자. 아이고, 한닭바락씩 까오까오 새우깔이 놓았네.
1: 봐봐, 까리노 봐봐네 TV를 보도고.
0: 아싸이, 꼭 시수야, 들어보자니. 나랑 탐바 뽀트가시 까오래. 소음대수
1: 까리노,
0: 야우디에네.
1: 까리노 해 봐봐네 TV도 보.
0: 아이, 낭부 탱나브라 해봐. 아이는 나랑 뿌르버 백 아무버도. 소음, 무엇이든 하프키 먹음 떠오. 아이,
1: 배차야 오빠 백두라. 솜다 송기 오보시다.
0: 사이디 원하는 티로 내드나. 아이 나랑 가라 현정 참 말.
1: 나랑 배차게야 까이락 번호. 백대 야우리 시다라. 마둥다디 시엔 까이베누 미티 카랑아네 염다 한 비로.
0: 할라께 떠오보니 마야 뿐바시도 야드드나 떠오리니네. 하이마 아이 시들레 후보 공업도디 공업도는 까이자하게.
1: 아이나 칭도르가 누사다 파우리 까리노 호비에 호비에 아투벌레 호불어
0: 호이네, 아이, 티행아 버리네, 티행아 봐.
1: 아두디 싸 오이나 티로라 아이디 싸 부르가 라이
0: 싸도 타게, 싹디 싸라로.
1: 카직 땅 싸르가 짜 키베네 디
0: 가라 순간
1: 싸바라
0: 뭐가 이 싹도 싸닝드레이.
1: 나랑 수 싸다나 둠둠 크라바두디
0: 야레세. 미음 토해.
1: 까리
0: 나이코, 아이는 나랑 하이버도, 난 가리 칼리, 난기 와마땅 따게.
1: 만툰 숭아랑 락람미 나랑 카랑아오 부두다 나시 하이르기 하이다나 러펌도 얌파이 하이람미 얌네 수 쿠동 잡음 펌니 러우다바야 로이 하이람바
0: 러우도 러우게 칼럼바네 나 때에 사로이도
1: 바바나 나한디 빈 카이르가 러우시 하이부두다 아이디 나시 노마니니 시다 수이다나 카이르니 하이크리 만툰 수 하라우나 둠 챗크르바니
0: 아이나네 아이나 한키보 와항도기 빠꿈 하나 비우면 토이
1: 나랑 카이르 이바 센팜 시나 카야노 나테 이사로이
0: 아이기
1: 하이르시고
0: 와항기 빠꿈도 아무것도 하나 비우
1: 럭더베 야로이고 만톰나 얌 파자나 하이람바니
0: 아이기 와시 가림부터 따드레네 난
1: 아싱바니 바바 한덕디 마탕아세 난톤 굼시고 말림 하이베시디 마이네 싹바다 툼다바 후란바나 후보다 감드라바 링드라바 이란니 하이나리바두니 안싱나 가리곰바 바바나 카르바 펠 오이라바다 자는 너버 포 하이브도 불레이라버디 아테이 토이나 와닝아이 레이로 예바바
0: 아이기 와 신나기나 꼭다 합더비기 와니네 낭 송타 따라로 이들어
1: 다루 버기 까나버 거리노
0: 마도 아이고도 한가다 보나띠 아이기디 하이폰 톡바 하이리버시
1: 오이베야바 왕왕나 시바
0: 오이베야보 왕왕나세야 하 아이나 ngangibo wasi laudaba gi wani ne ainu pane 아이누 빠니 남미 하이두나 타박시 핵터 빵톡 버디 났디 낭 아이 윰 빤미네 하이두나 낭기 와 카이 시순당부 이까이 쿰네 딱 버니 아이나 낭나쇼 하라 호라우 야르크네 하이나 아사타위 아 멘토이 야다바수 야로
1: 나랑 히다 크라헤나 ngaobududa 아이디 빵앙다 ngangliboi khalli
0: 마뿌로이바 아만나 마기 누피다 ngangbo 와부 야는 라이나 빵앙다 ngangbo공 칼리 하이버두디 에 아이세 낭이나 카드 탐닝바 가리쇼에는 칸다 보기 와니네.
1: 아둠네디 하이비가노다 아시부와니 하이다
0: 마도목수 야암도 우싯다 보기 뻑컴네.
1: 까리노다 오이베야보 왕왕네 시바가이 다오르게
0: 미엄토에 아이는 강 보아시 오이베야로의 신이네. 아이기드네 와항 아마 한그래 뻑컴가이리.
1: 아이네 쿵가다 바시부
0: Yes or no 시각더니 아이는 빰바 마카 야암나 상타 보기 까나 벌리티.
1: 아이네 하이가다 바시부 까리노 아이 하이펌 캉드리
0: 낭나네. 시 군마가 이몽시 산티 오이거니 칸바도 아이야리
1: 에코예니 용반 미네도나 이사레 사비 바캉 파리 시다부 바바게 와 팜두부 까람네 예스 하이가도리
0: 야레 마두타니 에나 빰바 고 나가르시 노 하이브나트로
1: 마두나 뿜나마기 야나나 바파쿰 오이게니
0: 마두디 아이부 싱나바니 마푸로이바 아마는 앙보와데 힉톡바 하이버세 망극간비 마기 누파부까이 쇼이나 칸더비니 하이나 러브다바네
1: 모이 바바 아이디토 마사파 칸글이 사비 파르바간다 마기 누파나 아토파 누피 아마가 루홍게 하이바다 하라오 하라오 야가다바 누피 시부 말렘 시다 레이랑가드라
0: 레이람다바야 아이는
1: 모이 바바
0: 나우나 레헨가니
1: 까리
0: 낭나 야다바수 야로이 아이디네 타박도 나시막 빵 터거니
1: 까리노 하이비리바시보

0: 이마,
1: 개더래.
0: 작실로에 번이나 그만 떡시게. 아둠 티로라. 나트가 이마코 나티어러게로.
1: 낭보가 다이세토이노.
0: 아이 아사오이 프리아오이 톨 아니. 아이나가랑 이마다 하이두디. 나시세 파넥 아롬바카라 마카팅가 루도이니. 아두가 물럭타럭토이바.
1: 아도 낭나 자트링아이다. 낭바바가 나마톤게기 마코이 아니기 싹도. 티독라가 마코이 가다 탕진비람.
0: 아 아보키수 티로라.
1: 응? 티로키노. 싹 티독라가 탐바시 잉이 사바 하우티 하이바니 아이코나 티호라기
0: 아도 아보부가 다이 잣키기
1: 레카이게 한싱 라이릭 타바기 페샤 카이니 하이두나 잣키바니 낭 팅라니 하이라디 잣나나바 타우자루로
0: 이마
1: 게다우르기
0: 이마토나 시달라 이세 타 망아 타루롬디 슈라마니 노마타수 사쿰 상데 나하 노마수 아보그나네 Nangna thongba sakto mahau yenge amukta di thongudana haiba aduda mana komine aigi nakai senglaga thongge ka hariba mai to tongana sanimra khangdemo
1: hei dumina layo ko nang baba taragani amukne
0: khara di henman bani ko
1: yari kai dorugi nangbu ai khoye ni subasi da tawjari ni
0: ima su yauna tum kan khalida
1: chalu nang hi sak thiga da budu thiruro namana bilak bana halani aiba
0: Hoi ma, ai tiru rage.
1: Chalo. Ima ki ibi ma. Na sinna upagi na rai bakse. On thok na thi kre dako. Na ma na bi kaya na emi uda chattu na emi tami. Aduka. Ai ki isa na laira pa amagum thabak shudu na sen taale. Konung gumla bayum masig imakada. Kana laita bagum. Matu sona kaya adawa na hingli bapunsi marinong.

0: 신동엽이 말할 때
1: 신백이니 인하시 시 아무도 이행오바 파자드라냐 시 시행오하바
0: 아드노 보이시 하이리드나 난기 파자바다 사나시나 땅자바니 하이드나
1: 타갈리라 시더리라 강디 하유시 시바 하유바 담아 아드 많이 더리 달리고이
0: 파자이 하이리시드기 해는 거리 뭐 하유 하이리노 기른
1: 아드 담아 사나 로품도 양파잉어 루팔리 싱따라 해는 따리 아드 뭐 하이바 마퉁다 수냐 라오카인 하이리 보네
0: 루팔 라프타루기 헨버기 사나 로르가 리싱 따라 극다도 따보고 우로
1: 라타루 헤라수 파자리시디
0: 호이 호이 호이 아두부디 아싱버기니 파자이야바 파자이야바 난기 나나나버 쿠츠
1: 이
0: 중피란 짜는 인티로 사반 녹미 녹미 뜻도 마이 통 타바들로 이번 나이다바 파자바도다 사나기 리팡진의 땅저니 하이버시다 하이문 뭐 토이드로
1: 호 야자리 야자리 붕어 스와이다 숨레피로 양와르바도 아도아 아도다마
0: 까이나 얌툰 테레이다 에 나코 나코 나코 너라 이나 카르코 피사도디
1: 담모디 갸나 두망크레 릭시 파워 옌방암데 릭키셀 테라마가나 아레모도 아이나 록실레
0: 나 록실레 파레 파레 파레 파레 나 록실레 아스 아이디 나랑시 갸나 두타 기드자니
1: 아도 아왓바마디 숨 레이
0: 카리노 카리노 하요바 아따 미오이 바부 로이는 닝부통은바디 이소르는 순간모에 아도낭 아이순낭이나 판드기 아빠마마디 판드리고
1: 에 다모나 하이바야도나 텔레이라바이부 카리 카람바 아빠암바노
0: 낭나 아이기시드 헥 락바드기 낭이나 쿠나 통바짝짝 콤파우 비제드리에 이장모 컨드리에
1: 아시부와니데나 얌루나가 칼로레 호이붕어 나카이데싱오 눈띠기 통비게 아이디 하나수 하이자그레 아이디 카나기 슈마카폴로 하이나 아스 힌장니에드나 네 노모타 주짜바 아마 파오베 헥통디
0: 아두노부 아이나수 낭나 사바야 아나나바 하이드나 눈띠기 아통고 마요마요 호티에 미래레 이두디
1: 호이 아두부디 아도 아이나 타모다 와마디 하이바 호키바니고
0: 까리노 하요바 하요니 하요니 하요니
1: 람코이 바기와니다
0: 람코이 바기와 에이 인디아기 카르마 마팜 야오르게 야코야니나 샤타바 하 야오르 모레 칼리다 아이디아
1: 아도 아이나 야오르드리바 아왓바도 에이 하이라우라다마
0: 거리야 나나 야오르드리바 아왓바 하이라우니 하이라우니 하이라우니
1: 아두부라 카이나 쿠마리 덴 누미타바
0: 누미타바
1: 타모노 완지
0: 아두기로

ꯃꯥꯡꯂꯤꯟ ꯆꯦꯞꯇ ꯃꯥꯏꯊꯣꯡ ꯊꯥꯖ ꯎꯈꯤꯗꯔꯤ ꯀꯣꯂꯤꯛ ꯃꯤꯂꯤꯟ ꯈꯪꯖꯗꯦ ꯉꯁꯤ ꯀꯧꯕ ꯀꯣꯔꯨꯛ ꯅꯨꯃꯤꯠꯁꯤꯗ ꯇꯝꯕ ꯑꯩꯒꯤ ꯑꯋꯥ ꯃꯩꯁꯥ ꯈꯥꯕꯤ ꯃꯩꯁꯥ ꯀꯣꯛꯆꯒꯤ ꯕꯦꯃꯥ ꯇꯝꯕ ꯑꯩꯒꯤ ꯁꯥꯃꯨ ꯆꯤꯃꯥꯂꯁꯤꯅ ꯂꯥꯏ ꯑꯁꯤ ꯈꯔ ꯇꯅꯤ ꯑꯃꯨꯛꯇꯅꯤ ꯄꯤꯅꯕꯤꯌꯣ ꯌꯥꯏꯕꯤ ꯊꯋꯥꯏ ꯑꯁꯤ ꯑꯃꯨꯛꯇꯅꯤ ꯃꯩꯁꯥ ꯀꯣꯛꯆꯒꯤ ꯍꯥꯏꯗꯅ ꯂꯥꯏꯁꯤꯡ ꯏꯔꯤꯠ ꯅꯤꯖꯔꯒ ꯃꯇꯝ ꯄꯣꯏꯅꯥꯎꯅ ꯍꯥꯒꯤ ꯍꯛꯂꯕ ꯌꯥꯋꯥ ꯂꯥꯏꯒꯤ ꯈꯧꯂꯥꯡꯕꯒꯤ ꯌꯥꯋꯥ ꯈꯣꯖꯤꯟ ꯇꯥꯔꯛꯄꯗ ꯉꯥꯏꯈꯣꯡ ꯑꯃꯤ ꯂꯦꯞꯄ ꯉꯝꯃꯛꯇꯦ ꯁꯥꯠ ꯃꯥꯏꯊꯣꯡ ꯑꯁꯤ ꯑꯣꯜꯂꯤ ꯄꯟꯊꯧ ꯃꯄꯥꯡ ꯏꯀꯣꯟꯅ ꯆꯪꯏ ꯂꯥꯏꯒꯤ ꯁꯤꯡ ꯀꯪꯅ ꯄꯨꯒꯗꯒꯦ ꯊꯝꯃꯣꯏꯗ ꯈꯟꯖꯩꯅꯦ ꯏꯜꯂꯤꯕ ꯆꯔꯤ ꯐꯤꯁꯦ ꯁꯥꯠ ꯂꯥꯎꯅ ꯂꯥꯏꯒꯤ ꯁꯤꯡꯗ ꯏꯔꯦꯟ ꯊꯥꯗꯩ ꯂꯥꯏꯒꯤ ꯁꯤꯡ ꯆꯣꯛꯂꯕ ꯑꯁꯤꯒꯨꯝꯕ ꯆꯔꯤ ꯐꯤꯁꯦ ꯄꯥꯏꯔꯒ ꯄꯣꯔꯛꯏꯕꯥ ꯂꯥꯏ ꯁꯤꯡ ꯄꯨꯖꯔꯛꯂꯦ ꯍꯥꯏꯔꯛꯄ ꯃꯇꯝꯗ ꯄꯣꯏꯅꯥꯎꯅ ꯍꯥ ꯌꯦꯠꯂꯣꯏ ꯁꯥꯃꯨ ꯃꯈꯨꯠ ꯑꯅꯤꯕ ꯑꯁꯤ ꯁꯥꯃꯨ ꯆꯦꯝꯕꯗ ꯌꯦꯠ ꯌꯥꯔꯒ ꯂꯩ ꯉꯥꯏꯈꯣꯡ ꯑꯩꯕꯤ ꯏꯕꯦꯝꯅ ꯂꯥꯏ ꯁꯤꯡ ꯑꯁꯤ ꯖꯤꯔꯤ ꯖꯔ ꯖꯔ ꯁꯨꯝꯂꯛꯄ ꯃꯇꯝꯗ ꯂꯥꯏ ꯁꯤꯡ ꯑꯁꯤꯅ ꯖꯤꯔꯤ ꯖꯤꯔꯤ ꯇꯥꯔꯛꯄ ꯏꯕꯨꯡ ꯉꯥꯏꯈꯣꯡ ꯑꯃꯒꯤ ꯁꯥꯃꯨ ꯃꯈꯨꯠꯇ ꯇꯥꯔꯛꯄ ꯂꯥꯏ ꯁꯤꯡ ꯑꯁꯤ ꯁꯥꯃꯨ ꯃꯥꯒꯤ ꯆꯤꯝꯕꯥꯟ ꯒꯔꯛ ꯊꯛꯆꯔꯛꯄꯗ ꯉꯥꯏꯈꯣꯡ ꯑꯃꯒꯤ ꯊꯝꯃꯣꯏꯗ ꯆꯥꯛꯂꯤꯕ ꯈꯥꯝꯕꯤ ꯃꯩꯁꯥ ꯑꯋꯥ ꯃꯩꯁꯥ ꯁꯤ ꯂꯥꯎꯅ ꯀꯣꯡꯈꯔꯩ ꯄꯨꯒꯤ ꯏꯕꯨꯡ ꯈꯥꯒꯦꯕ ꯋꯥꯡꯂꯤꯟ ꯃꯇꯝ ꯑꯁꯤꯗ ꯇꯝꯕ ꯑꯣꯏꯕ ꯃꯍꯥꯛ ꯁꯨꯏꯕꯦꯝꯕꯒꯤ ꯐꯖꯔꯕ ꯃꯥꯏꯊꯣꯡ ꯊꯥꯖꯅꯤ ꯅꯣꯃꯗꯣꯟ ꯇꯔꯒ ꯊꯣꯛꯂꯤꯕ ꯇꯔꯥꯒ ꯍꯨꯝꯗꯨ ꯅꯤꯄꯥꯟ ꯊꯥꯖꯒ ꯃꯥꯏꯊꯣꯡ ꯆꯞ ꯃꯥꯟꯅꯕ ꯏꯕꯦꯝꯕꯒꯤ ꯃꯥꯏꯊꯣꯡ ꯊꯥꯖꯅꯤ ꯀꯣꯛꯇꯥꯒꯤ ꯅꯨꯡꯁꯤꯠ ꯅꯥꯕꯤꯕꯅ ꯀꯥꯏꯗ ꯀꯥꯏꯗ ꯍꯣꯝꯂꯛꯄ ꯏꯕꯦꯝꯃꯒꯤ ꯁꯥꯃꯨꯛ ꯃꯈ꯭ꯋꯥꯡ ꯌꯧꯅ ꯇꯥꯔꯕ ꯁꯝꯂꯥꯡ ꯊꯤꯕꯤ ꯑꯁꯤꯅ ꯍꯥꯏꯅ ꯆꯒꯣꯏ ꯁꯥꯔꯛꯄ ꯏꯕꯦꯝꯃ ꯉꯥꯏꯈꯣꯡ ꯑꯃꯤ ꯐꯖꯕꯒꯤ ꯄꯥꯡꯈꯩ ꯂꯩꯇ꯭ꯔꯕ ꯁꯥꯃꯨ ꯍꯛꯆꯥꯡ ꯑꯁꯤ ꯄꯣꯏꯅꯥꯎꯅ ꯍꯥꯒꯤ ꯃꯤꯁꯥꯅ ꯁꯪꯇ꯭ꯔꯤ ꯌꯦꯡꯉꯒ ꯂꯩꯈ꯭ꯔꯦ ꯏꯕꯦꯝꯃ ꯉꯥꯏꯈꯣꯡ ꯑꯃꯤꯁꯨ ꯐꯖꯕꯒꯤ ꯄꯥꯡꯈꯩ ꯂꯩꯇ꯭ꯔꯕ ꯇꯝꯕ ꯑꯣꯏꯕ ꯃꯥꯒꯤ ꯅꯤꯡꯊꯤꯕꯒꯤ ꯄꯥꯡꯈꯩ ꯂꯩꯇ꯭ꯔꯕ ꯃꯥꯏꯊꯣꯡ ꯊꯥꯗ ꯏꯔꯤꯠ ꯌꯦꯡꯅꯔꯒ ꯂꯩ ꯁꯥꯃꯨꯆꯤꯃꯥꯅ ꯌꯥꯋꯥ ꯀꯥꯡꯅꯗꯦꯅꯦ ꯊꯝꯃꯣꯏꯗꯗꯤ ꯌꯥꯋꯥ ꯈꯤꯕꯤꯒꯁꯦ ꯀꯥꯏꯗ ꯀꯥꯏꯗ ꯉꯥꯡꯅꯔꯛꯄ ꯃꯇꯝ ꯑꯁꯤꯗ ꯏꯄꯨꯒꯤ ꯏꯕꯨꯡ ꯈꯥꯒꯦꯝꯕ ꯆꯅꯨ ꯅꯤꯛ ꯄꯤꯕ ꯑꯅꯤꯕ ꯑꯁꯤꯅ ꯍꯣꯏ ꯃꯥꯏ ꯉꯥꯡꯅꯗꯅ ꯆꯞ ꯂꯦꯞꯄ ꯂꯩꯕꯁꯦ ꯀꯅꯥꯃꯠꯇꯅ ꯎꯗꯦ ꯀꯅꯥꯅ ꯎꯏ ꯅꯣꯃꯗꯣꯟ ꯇꯔꯒ ꯊꯣꯛꯂꯤꯕ ꯌꯨꯝꯌꯥꯏ ꯀꯨꯝ ꯇꯧꯗꯕ ꯅꯨꯃꯤꯠ ꯀꯧꯕ ꯁꯤꯡ ꯃꯥꯅ ꯑꯣꯏꯔꯦ ꯍꯥꯏ ꯁꯥꯕꯤ ꯁꯥꯅꯕꯅꯤ ꯃꯁꯤ ꯊꯝꯃꯣꯏ ꯌꯥꯋꯥ ꯀꯪꯂꯕ ꯉꯝꯗ꯭ꯔꯤꯕꯁꯤ ꯌꯦꯡꯅꯤꯡꯈꯩꯗꯇꯀꯣ ꯑꯩꯗꯤ ꯁꯅꯥ ꯁꯉꯥꯏ ꯀꯨꯝꯂꯒꯦ ꯍꯥꯏꯗꯅ ꯈꯨꯃꯟ ꯃꯄꯨꯡ ꯌꯥꯏꯗ ꯀꯥꯏꯗ ꯀꯥꯏꯗ ꯀꯨꯝꯊꯔꯛꯄ ꯅꯣꯡꯆꯨꯞ ꯆꯤꯡꯌꯥꯗ ꯀꯥꯏꯗ ꯀꯥꯏꯗ ꯀꯨꯝꯊꯔꯛꯄ ꯃꯇꯝ ꯃꯇꯝ ꯀꯧꯕꯤ ꯂꯥꯏꯔꯦꯝꯕꯤ ꯏꯃꯥꯏꯕꯤ ꯃꯁꯤ ꯑꯃꯨꯕ ꯆꯔꯤꯄꯤ ꯁꯤꯜꯂꯛꯏ ꯄꯣꯏꯅꯥꯎꯅ ꯍꯥ ꯃꯣꯏꯔꯥꯡ ꯂꯝꯗꯝ ꯄꯥꯡꯂꯒꯦ ꯍꯥꯏꯗꯅ ꯁꯥꯃꯨ ꯌꯥꯡꯒꯣꯏ ꯁꯌꯥꯡꯒ ꯁꯥꯠ ꯂꯥꯎꯅ ꯁꯣꯛꯈꯂꯤꯕꯉꯥ ꯌꯥꯡꯒꯣꯏ ꯁꯒꯣꯜꯁꯤ ꯒꯗ ꯒꯗ ꯒꯗ ꯈꯣꯡꯈꯞ ꯑꯅꯤꯃꯔꯤ ꯊꯧꯏ ꯌꯥꯡꯒꯣꯏ ꯁꯒꯣꯜ ꯆꯨꯞꯂꯤ ꯄꯣꯏꯅꯥꯎꯅ ꯍꯥ ꯆꯦꯠ ꯆꯦꯠ ꯂꯥꯎꯅ ꯐꯥꯔꯛꯄ ꯃꯇꯝ ꯌꯥꯡꯒꯣꯏ ꯁꯒꯣꯜ ꯂꯦꯞꯄꯤꯅꯤ ꯌꯥꯡꯒꯣꯏ ꯁꯌꯥꯡꯊꯛꯇꯒꯤ ꯃꯤꯁꯅꯥ ꯑꯁꯤꯅ ꯂꯩꯅ ꯌꯦꯡꯂꯛꯄ ꯃꯇꯝꯗ ꯕꯦꯝꯃ ꯉꯥꯏꯈꯣꯡ ꯑꯃꯤ ꯕꯦꯝ ꯑꯁꯤ ꯁꯨꯍꯠꯇꯕ ꯃꯥꯒꯤ ꯃꯥꯏꯊꯣꯡ ꯊꯥꯗꯨ ꯌꯦꯡꯂꯒ ꯇꯥꯁꯤꯜꯂꯒ ꯂꯦꯞꯇ ꯂꯩꯔꯝꯃꯤ
담보 이 마학기 마이 통타제 시가 하이 비망 시기 마이 통타제 이에 너럭 뿜었던데 이에 와디 강나디 마기 마기 사나 생가 있는 거 한 키샤노 시기 막 하자에 부터 이쁘기 뿡아 아 행기 마담들이 오래 이 누라빠 흥아니 뭐 시 몸이 사나 생가 있는 거 코믈 이에 따위야 돼 미끄 빠먹던 거 샘비야 돼 우제 키반 담오이덕이 땀커가니고 와 간나대야까 오기 비는 칸불 야루이덕고 하이드나 이비에먹이 담오이덕할리 보이나오나 하기 담오이덕할리 아니먹이 담오이덕한지리바 바람리상 키비가지 싱오이 이봉어 유미의 떡도만 오이 버레 이놈 쇼랑 알레기 사비 산오 아니먹이 요와 마법 산오 알레기 칼레드나 고만 마뿡 야디기 망앙 척덕 나오르게 있는 곳 초라지는 농아시나 바둥 알레까 마땀다 보이나오나 하 번토마 빠기 모이랑 끌리 마가이 판대기 비먹이 록단 층덤느 까이득까리 양구디 나이 콩에 비비마 마마기 마빡 여와 희뚝뻥 암디네 반타우 마빠 이붕어기 로콘 마기 마가이 밤다 로궁악바 셀레기 하니 이런 까이득까이득 양구이리 이 레몬 포워 시나 빼나 쩌진 사르가 사나이 먹이 마슈 로르가 까이득까이득 이런 물러가 하이터럭바 남자옥군의 쩍다 아리브 쩍라 기비가 시나 빰비 삐북 털리기 하이더나 레몬 폭샤블 악바시 나이 콩비 이마이 비면에 쇼쇼쇼 라고 떨겠다는 독링이 뭐 보이나오나 하정실래이 타모이기 여와 마빠우까야 빠우미 나이 세누 비바 아니버시 보이나오나 하네 비엠바 타모이 여와 이빠우 하이저리 빠무까드 영러시 눙시까드 외통러시 서리뽀듬 롬키 아시무 당진꼬에 라이 뭐랑 뽀뽀뽀파 샤누피바디 뭐지 징은덕이 밀렌민 가이타 모두 이런 타고자 자가 아빠운까드 퉁덕에 눙시까드와 석나래고 하이드네 이아이퍼 타고자니지키 왕린 마따마 시댁이 뻔나나 하니비에마 응아 시님이다 시댁이 고룩 신부 망하니 슈버님이다 반토나 빠기네 리빌로콘 빠마시 마가이 팝드네 능따라 싹 보르고 반토나 빠기 사무사나 사가 있는 게 따라 싹 보르기 하려가네 따라 시더 미너시기 나 시디 사나 사가 있는 하려기 하이더나 보이나오나 하이 사나 사가 있는 한키 이 비범 나이 콩아 비주 사나 사가 있는 한키 시기 뭐 가짜에 부디 이쁘게 입은 거 가기 뭐 반져봐 하이는 거뭐 싱을래 장글래 남디 말로 먹고 뭐 눅친 마밤 신바 통나 뽑아고 나이 공간 비기 반져봐 키비 끼는 기박 뿐나 먹었시 사이범 여마 키비가 신어 뭐덩 뭐덩 앙더럭 뿐나 까나기 나쁠따래 루왕 라루 한저 음악이 서문나버따리 반타우마빠 라이붕박이 마덤 사체비 나이 콩아비 라루 한저바 이기다 먹더니 하이더나 따루이 싱글짠다부야디 하이더나 마다림 키비키 마가이 밤다 거리 하리하이 하이엔 하이는 꼬부 꼬룩니 비듯이 나이붕바 하이는 꼬부 마기 마가이 밤을 칠라가 머뭄 랑을 입에 막아도 이가이 밤도 터진다 봐야지 하이더나 밤리상 아이 여와 까기 나구이 까나무도 여와 이땡 빵을 까는 하이더가 루왕 라루이 한자바 마나이 마실 까야가 루이너리 하이더가 반타우마빠 나이붕바 람빈 쿤자 마가이 밤다 레디브시기 사나 상가 여우르이 나이붕바기 사나 상가이 사무시망마 더붕다
lalui hanje banak manai macam mayam ga pulap lepasi irin kanam tanu.

아카스원의 인파알 이초초과 응답방어 해피 레퍼데 그치 마음의 조소부 해인화 제틸레 자폐카피드노 깔로 오메톱드 무가이 부모

이세의 시타한 자키 바글로이나나 동안 동안 바프렌드기 라코사비 세싱란 독자바 마탕아시 들로이자레 아카스바니 인파 하우직 산독사리 공간기 타우람

시대니 간마 야우디가 신했다. 바이 이 싸나 간마 야우들 어디 자고 얘들 사로에 하이벌 내리거디 이 빠나 농야 이마 불러 오르게 하이버부 보레일럼덤 땀버는 것이기디 낭야로 자고 예세 소이드나 보이 빠나네 하 사두나 간마 암마 사랑드 킬러게

0: Hello, hello,
1: Hare
0: hello, hello.
1: Krishna.
0: 합장뿐 강리호
1: Hare,
0: 근이
1: Hare. Krishna,
0: 더와이 마부 파붕 학장뿐 강리호
1: Hare
0: 가니
1: Krishna,
2: 네 크리스나

0: 나 없어. 염자 싫어 봐.
1: 넌 뽀뽀하라노. 뽀뽀네 슈퍼가람드네 뽀뽀이잖아. 뽀뽀네 슈퍼가람드네.
0: 바지. 나 먹은 악비에 로이더라 바지. 나 먹이 하면 난 크리 바지.
1: 고기 벨레. 이거 가나다 슈퍼가람드. 이거네 가나다 슈퍼가람드 이거 가나다 슈퍼가람드.
0: 바지 나. 바지는 나무 봉악 피드라 봤소. 아이, 용마도 다 덕도네 짜짜기기 바지. 영 비우 바지. 나 소산하기 못다 우시부 영 봉강 리브라 바지. 살았소.
2: 바지. 이마 바지는 사비람바. 아이기 호르폼 뿜바따글바 코기 말라바 용마도.
1: 우시나.
2: 메시 파우바. 사탄 마마도 호응가나. 바지 인 할럭박 카우라는 거 아닌데 우리네 바지
3: 마로
2: 셀레스 바지
3: 보나마 까오크로 아이쇼 빠코니 칸날리자 오르게 앙앙 싱신 하이저리베세 아무때도 야비고 마로
1: 뽀뽀시나 난 뽀뽀 와로노 뽀뽀 밤마시네 뿐시야로 이번 믿고 빠오레 미네시 와서 그래
0: 뽀뽀
1: 난 뽀뽀다 묵잘라시 하이로노 뽀뽀시나
0: 난 아시키자 시야로이드라 하요 마세요. 세기 주세요.
1: 보이시나? 난 부부 목티에 눈에. 난들아. 난이 이마 바바부. 맨나 오마 쇼라니 큰 날아 웃고.
2: 맞지.
0: 이마. 바바. 이마. 아이냐 잉자오라. 이마 바바부 나 몰라 그 맞담다.
1: 아이고 부부 요래 해 럭터 미 럭터 미
0: 부부